시가 마다가 에 컵샤마샤니 인데랑나 마코멍이니 인데고 방다마세 인데랑나 시가니 인데고 마크라 방다마세 가리 야나랑베 크람가